부산을 우룰 일이 하이는 궁극보다 말린 따이벙 반부 시들레리와 타와이 반부 뿌나먹나 마기 마기 마룰나 마푸기 미카이 시억시올을 부부 마땀드디 이놈의 수야 힐리

나시기 나 좀 달래지리 마니프리 필미 세싱 구독 개한 부다 다비르시 로크랍밤 닝월 필미기 부스파라니기 콘젤다 에지 부스파라니에메디 에지 메스남 안디푸나 삭미나베세니 달롬 구루미움 세링바 딥 시남나 세랑무니 세시 구독 담자리 다비시

아도메 토롬 다비리바시 아카시바니 인팔기 FM 상하이 채널 대기니 상하이 채널 다 하우지 암묵 다비리시 아토이 벨란 토롬아시 School of Educational Technology 이보톰비 Institute of Education 미마기 땡 방글루네 부톡 잡아니

0: 야모, 아이고, 다시 더 끝없는 림이 되네, 야모.
1: 메라, 성검 로봇 살루기네.
0: 시 야몽 뒤 라이브 또는 퍼그래네.
1: 그저러지.
0: 어딜도 숨에 없는 강나 호위. 야몽이 있어, 토이브는 세컨 포지션 따리에드나. 아이나 호위. 숨으로 야모.
1: 숨이 메라. 삼색 로이너 먹을래.

이세 이스보 다비딩이 하이도나 간비락바 SMS 아마그스 펑제 간비락 리버마룹 싱신아 와이콤 통주 와이콤 콩랑대기 닝템바 라이쉼 닝웜 통대기 나나오 강우섭니

이세이스길로 인해나 깃란톡저버 어당스루지리 아돔나 토롬 따비리버스 아카시파님 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하우직 상하이 채널기 마카타락바 토롬싱 란톡비네비기다먹다 에코이게 나우서 루이통범 런전하다 고친느자리 나사이 앙은 바이옥되기

0: 이사생세 나욕나 꼰도나 나름 돈나 행적에 꼬물 봐.
1: 레박 레이구문에 아캉깐 미니낭디 낭보아 이게 오이바 펑저버디 아이기 레이박시 타만 샤프구문이네 마마 그무시 양끈실레나 하포라고 나마 아이나 공시실레
0: 모이바
1: 아이찰레 마마
0: 모이바 모이바 이때 이나깔레람 봐. 아이 보로에베도 농 한바게레람 그래. 카이노 이씨 카이노 소리. 어디 보인다고? 이 농아나메나. 눈이씨 아이 우리 당시디. 카리마도노. 카이노 아이기가 시기망아도. 어디 보인다. 이씨 해망 루앙 커먼구루 엄마. 내 사나나야 향나. 한나 코람자리에

0: 이씨, 콜렛이 핵 요보다 남창을 나쁘게 아워하고 꼭 그분은 핵도이다. 아, 리리리 생리바 무슨 예유다. 속탄을 봐 학장까지 이때껏 보금 핵도이다. 이씨, 시디 암농아이고 콘니나. 아, 망들레이와 임시다. 증명이니 밤나 리와기 두목 따룩 살이나. 소아이들 이용들도 온통 보자 그래다. 응? 아, 이전 생각 없는 데 이용을 해.
1: 락리브는 디, 가나라.
0: 아, 아이, 우망와망도 다박 처음이네. 아, 아이기 민낯뿐 시바까웨.
1: 시바.
0: 왜?
1: 시바 하이비 둔낭나.
0: 많이, 많이.
1: 나 민띠 야함나 따이니.
0: 어.
1: 나 석띠, 나 시이다 오고.
0: 아이기 민지 하나 따라보러.
1: 호이니 따이니.
0: 어.
1: 능디 양파이 하이니. 능디 사기 레이밤 아소문나락 징었다. 비수기 리더나 도추이 하이니. 미기마 딩추 양빵갈리. 미기 와보다 와비바. 마복추 양파바 미니 하이니. 군기미 암나 낭구야 암나 타깟 나빠니니. 예. 나 생충포쟁이 왕왕무 수다오야나 동하이 아이 능부 우나빠다 똥농 시버니니 능 아이 이따오 사나시니
0: 아이수 능구대양농 시입 아두디 나시대게 코인이 이따오 사나라지 나땡 땡빵나라지 이따오디 빼야상가이 수고 양마이고 콜레이고 미니 아, 이 땅은 사리바, 토목, 따로, 카라이, 보랑, 그놈, 로, 이놈, 파제, 마사, 날. 아, 또 이 땅, 아, 이놈, 밤, 보석, 아무 땅, 야우디, 해, 이 땅, 마슴 땅, 이놈, 아이, 때.
1: 이 땅, 밤, 그래, 이놈, 아이, 비우니.
0: 예, 아, 이놈, 밤, 이 땅. 아, 코에, 메이, 떼이기, 분체나, 분체마다, 지행, 하, 뭐가, 부부와. 아, 눈빛이나, 빠링, 빠링, 차나, 부부와, 평화로, 하이버도, 아, 또 이 땅.
1: 빙하루
0: 왜?
1: 강인이다 낭부 루홍기 하이브라니자
0: 근데 아이 루홍놈아 부르고 났대이다 아이디 루홍래 아이기 이자노 빠니래 마코이신도 루홍부의 야이파통이 맞담다 망타나 부르는놈아 빙하루네 아이는 빠미부도 따오게 두목다로 머락시도 여부 우대하이제버니다
1: 이수아가노 있다
0: 왜?
1: 자신이 알파통이 이 오래버디 아이는 소위는 사가니 자신이 이 화자는 수사르게 있다 그럼 뭐 맞담도 보게 해봐
0: 이따오는 사업을 놓으려고 맞담다 아이 해탈 나오르게 있다 아도 양농아래 있다 아이 맞담자는 소위는 낙석에 너시기 너무 따이 귀땅 돌아이 용적하게 걸다
1: 잘로 잘로 있다 아이 좀 내오르게
0: 파니 파니 파니

0: 끝없는 놈 무사카운 강 들어갔다 오르지 왕게 이쁜 놈 그럼 무사 그러지 않아 아이 딸이 그러네 뭐 많은 거
1: 마 뭐이 봐 뭐이 봐 나까니 하이바 빠오가 아마 특별하게 될까 이노 그냥 그이래보게 통나봐
0: 예라 여럿보던 아이다
1: 염농 아이래 받으세요 아들 아이 맥행자로 통째로 기게 엉뚱 아이 비렴코 얘네 가득이 자고 기다가로
0: 통째로 보러 오 야래
1: 피로원도 홍동나 봤다오시 아, 아이 고대일로 독사로 희게
0: 에이 호이 이씨 아 요마시 핵 요우드 네 다이다
1: 아, 시 고대시한테 응. 홍동
0: 응, 가다 비로 홍동 오게 아, 학장 가지 후망은 뿌조 졸업니 해
1: 바디시나 후망 때 독사로 오라 아이 피시나 후망이 혼자
0: 야래니 야래니 홍부라노 와이드나도 민 그래
1: 뭐봐
0: 이 놈들 아, 안강신 누구 가라 그랬잖아 그렇게냐
1: 나이트만 루인샷는 희
0: 오, 능 우더부더데 이탄도 뭐하지입니까다 이제 갑자 노인은
1: 아들디 아 뭐봐 이몽들랑 실라시라
0: 오호 마마는 아이 할락보기 누아이부도 우드네 아이 좋도 누아이 갑자니네 아도 왜고 아이는랑 파이셜로 보기 센탈로 보기 와디 그린다 한기네 능보
1: 센텀다기디 뭐봐바네 헤나 마루호이 아이호다디 뭐봐 하이쇼 하이브니 아, 센도 그냥 뿌락뿌락.
0: 에이, 야매. 한덕대. 난게 사나이, 머리 김수 참.
1: 아, 이게 머리 잡아보고, 꼬나나봐, 팡락뿌라네.
0: 예, 머리도 나띠네. 로우상은 엄청 줄레이시라 칼리우니. 하행, 아이는 용들 내려가, 우나나봐.
1: 아드디, 야매, 팡락뿌자니나. 아도, 마동다디, 아목살라누 시라모이봐.
0: 응, 엉땅디, 살루키게, 칼리마마. 아도기 마동다, 난가 이게 이 자신가 하라고 농아이는 레미나기에는 칼리바 나띠 너무 그까라이 절로 눈에 나피노노가 얌나리도 보아
1: 아 사타바쿠 이래 하이드나 이 밤도 살루바니다
0: 아 이거 뭐 거의 이네 뭐 거기까지 아나이까지 여우디고
1: 아나이까지 여우디에 거의 바봉도 밭 꿈루바도다 농나라 말이 아도나 닝탐살이 하여위 아도 갔다니
0: 오 아이 마로나발랑 파이다들 레이브니나 중학도 요루숭남데 와우가성도 따디 와캉다 바이도 따래도 약시 캉드레도 나이로 바이브시 아도 아이부디 항항 들어
1: 항해 항해 항보다 나디다 타간 낙히바나
0: 이거이잖아 아이부까리 항이 타갈리바
1: 아도 부러 마콩 묵콕 양이 타바코딩 낭이 세톡자 토락보다 숨마수다 마삭 파자바기 마띠 하우나람자 수파자이 아시니다나
0: 아도시 낭디까리 구멍이야
1: 그리고문에게 하라고 나쁜인데 로는 녹사리브니 빈자리바
0: 아두디 아이 내가 세 염다 할래입시디 능기 라이완 고부타레니
1: 아두다이 아이 코이디네 라이와카도 하이젤락서디고 아두 능나 하투하투 할래리바시보 마라마마 딜레람가도 마레 마두니 아이니 야암나 강릉이비시
0: 손톡바 하이비두니다 타복 마파마마 쇼벌로 그러겠네 아토포 마파마마 우묵 추우누바 호너럭보다 타복 주펌 요럼다이다 동도 한다 요하하 기부를 남다기드나라비 파오너드라바 아다 욕심배야다드나 아이세 용놈들 좀 할락보니다 아이가 할락 시부 넘어내면 까렵자로
1: 아차 시부가 아니에나 아이기 밤다디낭세 놈이네 놈이 낭레드라바디 놈이 톡다바 아티야곰바네 아이기 푼시 나와 팡자바디 왕바타 코나람바 팡바다기 해나 하라우제이 아이디 나무 이낙다기 숙자 해자토 하는데
0: 오이비마 마뚱다디네 각자토로 나낙다 송군들 내려덤 아이는 넘부는 시접이 와시까리 하름 구담내게
1: 아이비 얌는 농시비바세 아이기라이바 얌파바네 해나무 벤자바디 뿐나먹세 아이기니 딱비바시네
0: 에이 아빵비 남기 맛복도 생홍다바 능기라만 얌 돌리에 아들러니 아이는 농부 깨암 쉬제 깨암 능제 해부도 올리브니네 마마
1: 농사님 그래 얌는 농시바 말이고
0: 말이엠 시도 능니 이엔히네 농시해 능디네 아이 마이네 신네 농시네 자르바 깡이기 마샤마도 우름 비비르고 오빠니 어시도 나때 능대이기 타와이니 타와이
1: 뭐이봐 이행비오네 농적 탕바디 아세 농나 맘맘실에 농적 탕아시다 용기 아와라 바카리 영신 비라모바
0: 호인 헤이마마 낭나 하이비 주미네 아이는 타박자 탕에다 용기 농 요리바 마빠 신체 아이용동챔질하게
1: 강대도 뭐 해봐봐 그런 밤 맞담다 이거 좀 사방감거든
0: 아 마마 꼼시 이때 강을시 마탕 월급자 이제 사방감나 뭐 혼내시 라이콘시 아도 마마 신 동기 피범 그랬던 걸 좀 뭐 때문에 했나봐 마탕 그랬던데 아이 목당 걸랑 파이찰로시라 내칼이 저도 시야로 돌이 나 사는 수신제 능신하던 인기는 내려 먹고
1: 아 랑파이 코이는 사또나 람달라이 크라바수 고마마기 아무땅 톡퍼닝온 사카오바 낭나나바디 토럭바디 가오기가노고
0: 예 거리기 토럭다니 아이 쇼이든 토럭거니 마마노조 좀 토레이드디 토럭들어네
1: 마마한데서 토레이
0: 어 이봐 고민해봐 이니에 저비 레이디 이전우피 아니타가 야페비기 슐레이디 자콕도비 앞으로 고마마기 아무땅 자콕도비 따라디에 아이부마 코인 워로기로이드로
1: 호이 마마한데서 토럭히해봐 아도 아무민 생자비와니
0: 오이 아이 하늘띠 이보도 하라원 낭내부 토르케 낭내 기회라가 파전한 자고의 고택가 사도 이미 빼놓던 영적에 너는 엄마 탕기 저희들에 이보도 하라오부디 낭내 자고의 사도부 여러 있고 엄마
1: 사도 없음 아이더나 모이 봐봐 안하고 영비가다 보아라디 사도까니 또 모이 봐 사트링 아시다 와파 맘마따디 뿡엔 뿡엔 하우자게 봐
0: 얌루부가 말이죠 하유네 하유네 따기니
1: 아 가시나 떼다 아할라만나 딱비바와니다 모이바나 통루리바 마팜도 아두부고리바라이렘바라이렘비도 가오비가노 하이자바 랑페이자라가 람항다가 라우라가 사비가노 우망와망다 빠리바 우하이우하이 히액도나 사비가노 하이자바 다오이디 하이니 해바 파닝도나 하이자바니고 모이바
0: 주미주미
1: 샘비바 마 부부 가오비가노고
0: 호이호이호이 아이나 하이바신 능리 인비리 能拿海波瓦的爱一本心的行人给高入你妈妈

0: ꯍꯥꯏꯔ ꯏꯅꯛ ꯅꯛꯏ ꯀꯔꯤꯒꯤ ꯑꯣꯐꯤꯁꯀꯤ ꯀ꯭ꯋꯥꯇꯔꯗ ꯂꯩꯗꯧꯔꯤꯅꯣ? ꯅꯈꯣꯏꯒꯤ ꯊꯧꯔꯥꯡꯁꯦ ꯀꯌꯥ ꯌꯥꯅꯤꯡꯗꯦ ꯅꯈꯣꯏꯕꯨꯁꯨ ꯉꯔꯥꯡ ꯅꯍꯥꯟꯗ ꯍꯣꯁꯄꯤꯇꯥꯜꯗꯒꯤ ꯍꯜꯂꯛꯏ, ꯄꯨꯔꯥ ꯐꯗꯅ ꯀꯟꯕꯁꯨ ꯅꯠꯇ꯭ꯔꯤ꯫ ꯌꯦꯡꯉꯣꯏ, ꯅꯈꯣꯏꯒꯤ ꯑꯋꯥ ꯑꯄꯥ ꯌꯦꯡꯗꯨꯅ ꯑꯩꯈꯣꯏ ꯄꯨꯟꯅ ꯂꯩꯃꯤꯟꯅꯁꯤꯅꯦ ꯏꯃꯧꯁꯥ, ꯃꯗꯨꯅ ꯅꯈꯣꯏꯒꯤ ꯄꯨꯛꯅꯤꯡ ꯅꯨꯡꯉꯥꯏꯅ ꯄꯣꯊꯥꯖꯕ ꯉꯝꯒꯅꯤ ꯈꯜꯂꯤꯅꯦ ꯏꯅꯦꯝꯅ꯫
1: ꯑꯣꯐꯤꯁꯀꯤ ꯑꯣꯔꯗꯔ ꯍꯤꯛꯇꯣꯛꯄ ꯌꯥꯕ ꯅꯠꯇꯦ, ꯉꯁꯤ ꯆꯠꯍꯧꯗ꯭ꯔꯕꯗꯤ ꯑꯩꯈꯣꯏ ꯆꯥꯟꯁ ꯃꯥꯡꯖꯒꯗꯧꯔꯤꯕꯅꯤ꯫
0: ꯃꯅꯤꯄꯨꯔ ꯁꯅꯥ ꯂꯩꯕꯥꯛꯁꯤꯗ ꯃꯌꯨꯝ ꯃꯌꯨꯝꯗ ꯂꯩꯔꯒ ꯃꯤꯑꯣꯏ ꯀꯌꯥ ꯑꯃꯁꯨ ꯊꯕꯛ ꯇꯧꯅꯔꯤ, ꯀ꯭ꯋꯥꯇꯔꯗ ꯂꯩꯇ꯭ꯔꯕꯗꯤ ꯊꯕꯛ ꯇꯧꯕ ꯌꯥꯗꯦ ꯍꯥꯏꯔꯤꯁꯤꯕꯨ ꯑꯩꯈꯣꯏꯗꯤ ꯏꯃꯥꯗꯤ ꯑꯃꯨꯛꯇꯕꯨ ꯊꯥꯖꯗ꯭ꯔꯤꯅꯦ꯫
1: ꯏꯃꯥꯗꯤ ꯃꯄꯥꯟ ꯊꯣꯛꯇꯕꯅꯤꯅ ꯀꯗꯥꯏꯗꯒꯤ ꯇꯥꯔꯅꯤ?
0: ꯏ ꯃꯄꯥꯟ ꯊꯣꯛꯇꯕꯤ ꯑꯩꯅ ꯁꯦꯝꯂꯛꯄꯅꯤꯅꯦ ꯅꯈꯣꯏ ꯅꯈꯣꯏꯒꯤ ꯅꯄꯨꯔꯣꯏꯕꯗꯣ꯫
1: ꯍꯣ ꯏꯃꯥ, ꯃꯃꯥ ꯃꯄꯥꯅꯅꯦ ꯃꯆꯥ ꯁꯥꯎꯅꯕ ꯌꯣꯛꯄ ꯃꯤ ꯑꯣꯏꯅꯕ ꯁꯦꯝꯕ ꯍꯥꯏꯕꯁꯦ ꯇꯧꯐꯝ ꯊꯣꯛꯄꯅꯤ, ꯃꯅꯥ ꯊꯥꯅꯕ ꯃꯃꯜ ꯊꯧꯅꯕ ꯅꯠꯇꯦ, ꯈꯪꯕꯤꯗꯕ꯭ꯔ ꯀꯩꯅꯣ?
0: ꯃꯃꯥ ꯃꯄꯥꯅ ꯑꯍꯜ ꯑꯣꯏꯔꯛꯂꯕ ꯃꯇꯝꯗ ꯃꯆꯥ ꯃꯃꯧꯅ ꯑꯃꯨꯛ ꯍꯣꯠꯅꯐꯝ ꯊꯣꯛꯏ ꯍꯥꯏꯕꯁꯤꯕꯨ ꯈꯪꯗ꯭ꯔꯕꯔꯣ ꯅꯈꯣꯏꯕꯣ?
1: ꯇꯧꯕ ꯌꯥꯕ ꯇꯧꯋꯤꯅ ꯀꯩꯅꯣ? ꯍꯟꯗꯛ ꯏꯀꯨꯅ ꯅꯥꯗꯨꯅ ꯍꯣꯁꯄꯤꯇꯥꯜꯗ ꯂ�ꯕꯗꯣ ꯁꯦꯜ ꯂꯨꯄꯥ ꯑꯃꯇꯪ ꯀꯅꯥꯗ ꯄꯨꯊꯣꯛꯍꯟꯒꯦ? ꯅꯕꯤ ꯑꯃ ꯑꯩꯈꯣꯏꯅ ꯂꯣꯏꯅ ꯄꯨꯊꯣꯛꯂꯤꯕꯗꯨꯅꯤ, ꯏꯅꯥꯎ ꯅꯨꯄꯤ ꯑꯔꯨꯕꯤꯈꯣꯏꯅ ꯁꯤꯡꯗꯨꯝ ꯂꯪꯂꯥ ꯑꯃꯇꯪ ꯄꯨꯊꯣꯔꯛꯄ꯭ꯔꯣ?
0: ꯍꯥꯏꯁꯤꯟꯊꯤꯕꯤ, ꯅꯅꯥꯎꯁꯤꯅ ꯁꯦꯟ ꯊꯨꯝ ꯄꯨꯊꯣꯛꯇ꯭ꯔꯕꯁꯨ ꯑꯍꯤꯡ ꯅꯨꯡꯊꯤꯟ ꯆꯨꯞꯄ ꯅꯀꯨꯒꯤꯗꯃꯛ ꯍꯣꯠꯅꯔꯤꯕꯁꯤꯗꯤ ꯅꯈꯣꯏ ꯀꯅꯥ ꯑꯃꯇ ꯍꯣꯁꯄꯤꯇꯥꯜꯗ ꯑꯍꯤꯡ ꯌꯥꯔꯦꯛꯄ ꯌꯥꯎꯕꯒꯦ? ꯅꯅꯥꯎꯁꯤꯅ ꯈꯣꯡꯍꯥꯝ ꯈꯨꯂꯥꯝꯕ ꯐꯤꯁꯨ ꯐꯤꯆꯥꯝꯕ ꯃꯥꯅ ꯂꯣꯏꯅ ꯍꯣꯠꯅꯔꯤꯕꯅꯤ, ꯃꯥꯅ ꯁꯦꯟ ꯄꯨꯊꯣꯛꯆꯗ꯭ꯔꯕꯁꯨ ꯃꯥꯅ ꯇꯧꯔꯤꯕ ꯊꯕꯛꯁꯤꯡꯗꯣ ꯃꯁꯤꯡ ꯊꯥꯗꯕ ꯌꯥꯔꯤꯕ꯭ꯔꯣ?
1: ꯃꯁꯤꯡ ꯊꯥꯗꯕ ꯌꯥꯗꯕꯤ ꯏꯅꯥꯎ ꯑꯇꯣꯝꯕꯤꯒ ꯅꯨꯡꯉꯥꯏꯅ ꯂꯩꯕꯤ ꯍꯧꯔꯣ, ꯑꯩꯈꯣꯏꯗꯤ ꯂꯥꯞꯅ ꯂꯩꯖꯈ꯭ꯔꯒꯦ꯫
2: ꯀꯔꯤꯃꯨꯛ ꯇꯧꯔꯒꯦ ꯁꯅꯥꯕꯤ? ꯉꯥꯡꯅ ꯂꯥꯎꯅꯗꯅ ꯂꯩꯔꯝꯃꯤꯗꯨꯕꯣ?
0: ꯏꯕꯣ ꯆꯧꯕ, ꯅꯈꯣꯏ ꯀ꯭ꯋꯥꯇꯔꯗ ꯂꯩꯔꯨꯔꯅꯤ ꯍꯥꯏꯔꯤꯕꯁꯤꯕꯨ ꯑꯁꯨꯝꯕꯔꯥ?
2: ꯍꯣꯏ ꯏꯃꯥ, ꯑꯩꯈꯣꯏ ꯉꯁꯤ ꯆꯠꯄ ꯇꯥꯔꯦ ꯏꯃꯥ, ꯑꯗꯨꯒꯤꯅꯤ ꯑꯩꯈꯣꯏ ꯆꯠꯅꯕ ꯊꯧꯔꯥꯡ ꯇꯧꯔꯤꯁꯤ꯫
0: ꯑꯍꯜ ꯑꯣꯏꯔꯕꯤ ꯃꯃꯥ, ꯃꯁꯥ ꯁꯣꯜꯂꯕ ꯅꯄꯥꯕꯨꯡ ꯊꯥꯗꯣꯛꯇꯨꯅ ꯆꯠꯂꯒꯦꯁꯤꯅꯤꯅꯦ? ꯐꯩ ꯐꯩ ꯐꯩ, ꯅꯈꯣꯏ ꯅꯈꯣꯏꯒꯤ ꯑꯄꯥꯝꯕꯗꯣ ꯑꯗꯨꯝ ꯇꯧ, ꯏꯃꯥ ꯑꯩꯈꯣꯏꯒꯤꯗꯤ ꯀꯔꯤꯁꯨ ꯈꯜꯂꯨꯔꯅꯣ?
2: ꯏꯃꯥ, ꯑꯩꯈꯣꯏꯁꯨ ꯃꯔꯛ ꯃꯔꯛꯇ ꯑꯗꯨꯝ ꯂꯥꯛꯀꯅꯤꯗ, ꯆꯠꯇꯕ ꯌꯥꯗꯗꯅ ꯇꯧꯕ ꯋꯥꯅꯤꯗ, ꯑꯗꯨ ꯏꯅꯥꯎ ꯃꯅꯤ ꯇꯣꯝꯕꯁꯨ ꯊꯣꯛꯂꯛꯂꯅꯤ ꯍꯥꯏꯗꯥꯏꯅꯦ, ꯀꯨꯏꯔꯔꯣꯏ ꯑꯗꯨ, ꯏꯃꯥ ꯍꯣꯏ ꯄꯥꯕꯨꯡ ꯍꯣꯏ ꯑꯗꯨꯝ ꯃꯌꯦꯡ ꯁꯤꯟꯖꯔꯛꯀꯦ꯫
3: ꯏꯕꯣꯁꯔꯥꯎꯕꯥ,
2: ꯑꯄꯥꯕꯨꯡ
3: ꯀꯔꯤꯅꯣ ꯅꯈꯣꯏꯅ ꯅꯃꯥꯒ ꯂꯥꯎꯅꯔꯤꯗꯨꯕꯣ? ꯈꯟꯅꯒꯅꯨꯅꯦ, ꯏꯪꯅ ꯆꯤꯛꯅ ꯅꯨꯡꯁꯤ ꯆꯥꯟꯅꯅ ꯂꯩꯃꯤꯟꯅꯩꯕꯣ? ꯑꯩꯅꯗꯤ ꯅꯈꯣꯏ ꯅꯈꯣꯏ ꯀꯔꯤꯁꯨ ꯇꯧꯕ ꯉꯝꯈꯤꯗꯦ, ꯑꯗꯨꯕꯨ ꯅꯈꯣꯏꯒꯤꯗꯃꯛ ꯆꯥꯕ ꯃꯆꯦꯠ ꯇꯨꯝꯕ ꯇꯪꯈꯥꯏ ꯈꯥꯡꯗꯅ ꯌꯨꯝ ꯄꯥꯟꯕ ꯉꯝꯅꯕ ꯍꯣꯠꯅꯔꯛꯈꯤꯕꯅꯤꯅꯦ ꯏꯕꯨ꯫ ꯏꯃꯣꯏ ꯏꯄꯥꯋꯥ ꯍꯥꯏꯒꯦ, ꯅꯃꯥꯁꯦ ꯌꯥꯝꯅ ꯃꯤꯔꯥꯏꯍꯟꯅꯤꯡꯗꯦ, ꯑꯅꯤꯡꯕ ꯑꯄꯥꯝꯕ ꯀꯌꯥ ꯊꯥꯗꯣꯛꯅꯗꯨꯅ ꯌꯥꯅ ꯌꯥꯅꯕ ꯂꯩꯃꯤꯟꯅꯕꯅ ꯐꯒꯅꯤ ꯀꯣ ꯏꯆꯥꯁꯥ ꯏꯃꯧꯁꯥ? ꯅꯈꯣꯏꯅ ꯈꯟꯅ ꯂꯥꯎꯅꯔꯒ ꯏꯄꯥꯒꯤ ꯊꯃꯣꯏꯁꯤ ꯄꯨꯕ ꯌꯥꯗ꯭ꯔꯦꯅꯦ ꯏꯆꯥꯁꯥ, ꯅꯈꯣꯏꯁꯨ ꯅꯣꯡꯃ ꯅꯠꯇ꯭ꯔꯒ ꯅꯣꯡꯃꯗꯤ ꯑꯍꯟ ꯁꯣꯏꯗꯅ ꯑꯣꯏꯔꯛꯀꯅꯤ, ꯅꯤꯡꯉꯝꯗꯕ ꯂꯥꯛꯀꯅꯤ ꯀꯣ ꯏꯆꯥꯁꯥ, ꯋꯥꯈꯟ ꯐꯥꯊꯧ ꯏꯃꯧꯁꯥ, ꯏꯃꯧ ꯂꯥꯛꯂꯒ ꯅꯨꯡꯉꯥꯏꯅꯤ, ꯏꯁꯨ ꯂꯩꯔꯒ ꯍꯔꯥꯎꯅꯤ ꯈꯟꯅ ꯏꯆꯥ ꯏꯃꯧꯅ ꯃꯇꯦꯡ ꯄꯥꯡꯂꯅꯤ ꯍꯥꯏꯕ ꯋꯥꯈꯟꯗ ꯑꯩꯈꯣꯏꯅ ꯉꯥꯏꯔꯛꯈꯤꯕꯅꯤ ꯀꯣ ꯃꯇꯝ ꯑꯁꯦ, ꯄꯥꯏꯅꯤ ꯃꯀꯥꯏꯍꯟꯒꯅꯣ? ꯇꯣꯉꯥꯟ ꯇꯣꯉꯥꯟꯕ ꯏꯃꯨꯡꯗꯒꯤ ꯍꯧꯔꯛꯄ ꯏꯃꯧꯁꯤꯡ ꯅꯈꯣꯏ ꯄꯨꯜꯂꯒ ꯅꯨꯡꯉꯥꯏꯕ ꯑꯄꯨꯟꯕ ꯏꯃꯨꯡ ꯑꯃ ꯁꯦꯝꯕꯗꯣ ꯏꯀꯨꯅ ꯄꯥꯝꯃꯤꯅ ꯏꯃꯧꯁꯥ, ꯃꯤꯒꯤꯁꯨ ꯌꯥꯅꯕ ꯅꯈꯣꯏꯒꯤꯁꯨ ꯐꯅꯕ ꯄꯨꯛꯆꯦꯟ ꯈꯣꯏꯖꯦꯟ ꯇꯤꯟꯅꯅ ꯏꯪꯅ ꯆꯤꯛꯅ ꯂꯩꯃꯤꯟꯅꯕꯗꯨꯅꯤꯅ ꯍꯦ ꯏꯀꯨꯅ ꯄꯥꯝꯃꯤꯕꯁꯦ ꯏꯕꯣꯆꯧꯕ, ꯅꯈꯣꯏꯅ ꯍꯔꯥꯎ ꯅꯨꯡꯉꯥꯏꯅ ꯂꯩꯕꯗꯨ ꯎꯔꯒ ꯏꯄꯥꯅ ꯍꯦꯟꯅ ꯍꯔꯥꯎꯖꯕꯅꯤ, ꯏꯄꯥꯅ ꯍꯛꯆꯥꯡ ꯅꯨꯡꯉꯥꯏꯇꯕꯒꯤ ꯃꯊꯛꯇ ꯅꯈꯣꯏꯅ ꯈꯥꯏꯕꯝ ꯈꯥꯏꯕꯝ ꯇꯥꯟꯅꯔꯒ ꯏꯄꯥ ꯌꯥꯝꯅ ꯅꯨꯡꯉꯥꯏꯇꯦꯅ ꯍꯦ, ꯌꯥꯔꯕꯗꯤ ꯅꯈꯣꯏ ꯌꯨꯝ ꯑꯁꯦ ꯊꯥꯗꯣꯛ ꯆꯠꯀꯅꯨ, ꯏꯄꯥꯒꯤ ꯑꯔꯣꯏꯕ ꯃꯤꯀꯨꯞꯇ 빠이지 않고 오늘 하루 있고 있어서
0: 왜 바보 그리노 와이노 오리도 시고 왜 바보 나사나 마우신 카나다 신내비란 바게 뭐이 바보 사이 금자 아마타 술래 밀나가 방자기 뒤에 뭐이 바보 나사나 수생기 꿈에 이행 넣고 뭐이 바보 난 가다이도 삿가다 우리 번호 카라이 강다 이몽만홍 뿌나나바 오나바다 파토리엔 꿈칭도한 마팔란 알란탄 바삿바다나 타오이 기분이네 어머이 바보 나시나까 다이다 삭까다 우리 봐 삭키비 야로이 삭키비 야로이 뭐그 바보 삭키비 야로이 어머이 바보 넌 삭키비 야로이
2: 바보 바보 가리노가 시바보네 또 미루고 주워 바보 나 사내 모이코보 가리마타 눕시도 그러 바보 숙구이바 마탄 마싱 나이제락라가 다마 파울레니 나바 빵나나 가다이데노 바보네 맨참 피디오 바보
0: 바보 바보 나몽네 용시다 락사바다 바봉디 라이비람디 바봉 할락바다 가야다 하라우자키바 나몽네 와칸텐바나 바봉 와칼기 나판 까루바나 이마삭 비네 몰라나 칼루레 바봉 나몽보 묵다딩 악비라무네 바봉 와칼틴 비나마우 목다디 각비우네 바보 나몽울람징 비라코네 바보
2: 바보 날락래 아이코이 레미네르니 칼루가 아이코이 바다독도르까다이도 너 바봉나 찰리마시마 바보 나시디나 찬나모 아이코이 와칼타네 바보 바봉기 아탕긴제레게 바보 아이코이 아이고 이찰라로예 바봉 아이고 이찰라로예 바봉 아이고 이찰라로
0: 바봉
2: 찰라로
1: 이빠함들 레이징이 됐어 이빠함아쓱 그거 바봉가 생나자마다 이빠할라이래 아이나 큰제르빠 믿고 바봉가 아봉 가이나리 벨홍디 내꺼 바봉 바봉 아목다리 할라코
0: 자자 이모사 나 바둑이 칼로 받아 맥기 피랑시 강우야드리니 봄나마 하오 그래 봄나마 로이래 봄나마 로이래 사사
2: 마 오시 너 못하는 것도 왜 마시
0: 이 사사
1: 이마
0: 피로원생도 공간 왕마다 마이야 먹다 다 도루서
1: 나 플리즈 붙여주세요

0: 마땀 누기 사땀 로인 홍암리 두부 싸우르버 콩랑빠 미시디 나 시수어덤 레이니 가론드 상시라 꼰통 시수 이온 올람 레이니 따분 시급 이음시 시오이거다 많이다 따분 시급 이음기 꼰통이다 따그 이음시부 그리노 이몽시 그리다 오르니 미함는 랑이다 사신 따분 시급 이음시 나트라
1: 마네 바보
0: 이 마부 나벌락만에 이따 울리기브라
1: 냉천배우 이마 마빠한테 밀라이에 이마 가나라이 해봐 지금 이봉리나 어머이봐 신기 나타올라에 나타오나라로 어머이봐 이봉 난 락받아 나타오여울었더라 이보석봐 나 파가루나 뛰나람바 신기 나파네 나 코이디 가오람라니 이사이 모사 나파세 이몽 다가오실로라 나 빠기 보타비 야나나 반닉 티낭 또 세무고
2: 빠 몽드 링신 비시 빠 나 사나 모고이 코이 빠기 남점 카르등 랑제기 빠 링신 비로 손다
0: 션 이따 오까리 이따 오프라 아이 야암는 싱나를 레니
1: 가리 하이나 빠우담 랑시 나 따우도 녹시라바 이 몽마농와이 코이 콰이고 타도 울람나게 세미바 마쁘게 코야 다 안 그래
0: 또 올라 있더라 봐 너무 알겠어 다운랑가 하이나빠 마뚱이나 아이 랑원 랑디 그리기 로프라 엔디서 전 다운이 돈 없이 그럼 너 도끼만 없어
1: 이분 이 함는 누가 이때부터 울리다 나타우도 랑페이샷 키바네 싱기 콜카야 라락바다 맨 마르깅암 카일란실루바 워이라마네 맨 마르 아르미나 파르가 지엔다 탐비크 아르다기 누가 키다바나마 사도 비비 왕키하이 와칸나 와바네 사바타바 마풍파다바네 아둠나 라이나와이바자네 Myanmar jendagi hatak ta thadura le. Na thau do laing du na kharati pharak le. Adobu e khang khang au da na ngar hang do. Moi babu.
0: Ito. Nang ngay bu kregi ngay rong ta pra. Nang na pam chanam ba pingaru. Ay na purat le ne. 빙하룩세 있다 오는 거는 시내넘게 할배기 다 먹다 울어버리니 라오 빙하룩 넘칠래로 오네 있다 오는 시가
1: 이분 나 따오기야 따밤 망권 밤에 나 담리바 포도시다 나 따오나 밤새람 바 빙하룩도 고도운 담비로네
0: 따오 이따오까 아이네 키바마뚱이나 빙하룩 사발로에네 이따오디 숭락락히드레 아이 이따오 꾸이는 아이뿐이 샤신디 야이토니 마땀 오이람락하니 칸두나 아이 샤막 헥도틸루라게 칸두나 빙하룩 우두나 나 거의 이시들 낳았군이 아두부 농시마 아이기 따오두가 우노 하이퍼 땀람 드라마하네 이따 징기나 따오나 이샤 싱이 하이퍼 통이기다 낭나 밤새라 마 빙하루 뿌락래 뿌락래네 다오 빙하루 쉐이 다오는 오늘 시다람 다오 다오 자식이다 마 얇아나 마 칸누나 살람 마 빙하루 쉐 생담 아니기 룩시이나 빠기 구담나 랑라 오래가 행동 고이나 짠나비 나나 삼방 한번 오래 사는 거 농시라 봐이다.

0: 아드가 뭐 거기 하이리바 히닥싱 거기 아유베디키 히닥싱샤 시기 사이드 이펙트 될라 있다브라 거기 엘로페틱이 수 사이드 이펙트 레 헤나디 하이비다나 아드 시기 디 사이드 이펙트 될라 있다브라 미 봉쿠디 마다 로이나막 사바다 크림 타카이다브라 하이바다 하이비
1: 아드네 나시기 아유베디키 히닥싱샤 얌나 validated research oibo research oibo hida oina togo do buni haibane ba koina ngasi no koina ngasi gi ayurveda de sida koina puthor ising se and ayurveda in ne haraga hida mai ta chasan da masi database oibo aduna masi database oibo masi ke clinical trial to upor oi do buni aduna clinical trial to upor apaba po chaga do buni aduna ayurveda ki hida sing se loina safe way have the minimum side effects almost nil ne have ni da side effect late ba gum buni have ni da na akuina ayurvedic ki hidak ta haira ga high crew gum se mana hi gum se masi supplement oina cha ba yam pai na su gum hidak sing se side effect su late
0: doctor ma sa de lep ta na su nga nga kwani na ma soi de na wa bi rang ngone ka leng ak tang po tha boina ise ma tang tha jar ke mayam ta mina se ꯑꯩꯈꯣꯏ ꯊꯥꯖꯒꯗꯧꯔꯤꯕ ꯏꯁꯩꯁꯤꯅ ꯅꯥꯎꯕꯣꯏꯅ ꯁꯛꯄ ꯑꯦꯀꯦꯟꯗꯇꯦꯟ ꯁꯨꯕꯅ ꯁꯩꯔꯦꯡꯕ ꯏꯁꯩꯅꯤ

0: 또마또그한번더 동조가 니 하이브기 안 건다 카톡 구두었디 마이팅 아이 너들 하이디 하이브기 와는 데오자 안에 비리드디 그래 오자 안에 하이비리드디 땡이나 띠에 아이디 기렉 사람 해서 사위야부 미니에나 오자 안에 덤비벽이 와네 아이고도 마도 아야부 녹제야
1: 아 저기 요새 아마 담도대디 거기 스크립트 식 임프로바이제이션 마사기 뭐 합찬 뭐 시수 아무나 짠 해라 브라우저
0: 합전 봐 아이비씨 마담마마데디 잉글리시 로 뭐지 잉글리시 라는 루너 미니들 바보는 누가 이래 미니 다 휘지 아숨바 팡도 야디야 딜라다 숨바 똑도 비 숨아야 할게요 파기 산을 고 야를 트레 보지 왜 코미디언기 파기 이두나 마찰마니 아두나 때부터 그 낭늘 왜 달록 신다 얌 디스팅고에 메시스 비바 다이록 어디기 아마 맞 거기 액 낭나 봐야 봐 다이록 시다 거기 세수신지도 퍼센 세수신지도 삼 란부동나 그수 나더라 크라임 야만 토그수 모두기 크라임 두기 두기 마얌 두기 사가나 뭐 호나 봐 라이터 미암 줄레립니다 사포로 잡을 거는 매기 싱사나 그래 띠디아 센츄리 사나 그래 고 픽션니 플레이시 마동 토록부 야야 무기 근우도네 봐 거기서 톡수 톨리 보시오 숨기 픽션 가지 거는 하나 부터 그러네 봐
1: 그 코나기
0: 너
1: 마미
0: 아
1: 좋다
0: 마미
1: 아들
0: 좋다
1: 하나 빡 딱수
0: 아
1: 비비
0: 누구 말이 나도 부터 그 야들이 오지디 네
1: 자, 저 신나 릴라기 뭐 오래 거든
0: 호이 호이
1: 저거밖에
0: 어 호이
1: 이게 마우시 까마 캐기 오이네수
0: 아
1: 저거 프로덕션 한번 이자
0: 아시암 사우 프로덕션이
1: 아들 마시 릴라오 이제 내가 필름 보는 거 보더래
0: 부도이
1: 필름 세 오자 오자 안에 릴라기도 또 기부 누가 필름도 또 기부 지가 아니시 아펜 펜들 레기 브로
0: 빈드 뒤에 아무도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더라 보도 아니 레미 오르 레미 부터 거더니 나더라 빌런데디 나더라 아두 그 노데디 릴라데디 스테즈니
1: 아시마들이 농아이 키고자
0: 신마드 누가이 아두 누가이 나둠 또이 너 신마기 티에스 칼 릴라기 티에스 케네블레요 마모는 빵이 릴라다 빵이요
1: 이기 마우스
0: 이 마우스 마복기 소아스터부데디
1: 가리기니 하나 칸 비오스
0: 아 시가노네 그러나 담미바 거기 있거노도 아 가이테리아 그래도 가이테라 그래서 사들이 보시라도 김바디 반잖아 필름되기는 나는 사는 두번 건먹이 그놈을 덤겨 삼아 이월에 아니 이월이 가만히 좀 오리는 바본 강은데 봐 그는 이월이 가만히 좀 오게지 다이선가 여드로 이샤나 가만히 오시게 능나도 또 다른 또 아니 비빔살이시나 마길라이도 박도고 불라이네 봐 바바이 그놈 라리파리 에두토리 에두토리 불라고서 능 이월로서는 하리미드라 프라카시나 에너 프라카스 사로르미나 이우 로르스 난 아이니 이우 탁드라 거디 아이 시르거디 난 까나데 바바카 고데기네 살로 이우 로르스는
1: 솜데마 바팅네 하닝나 버
0: 티난난나
1: 나바기
0: 버기
1: 플라나마네
0: 까노도 플라르버니 에 돌런지 마나 까노시 부레 앙앙시 티브센다고레 마나 분 시기 누비 티든 리는 그바 마이마룹 네버 프라카시 앙앙시 용으로 호너 그바 앙앙시 마파 성의 용림이다 아이 이말이 제가 하리니 마발이 하리드네요 야 보디에 봐 마마가 바가실이 야 보디네 마말이 때나 마사가 많이 또 빨리 들
1: 아,
0: 마사
1: 그 나이도 우리 배 마야
0: 우리
1: 지금
0: 누나
1: 우리가 막 돈다 왕 황제를 뽑고
0: 한절 봐 깨노네 봐 스킵 내봐안 봐서요 자디네스 이리 스킵 두더디 땅 시든지 이든 시행기 마사는 빠른지 이든 시든 뭐 머링들 봐 빈들 들레 빈들 가도 좋아 우리네 아이고 마나 거리 빈들 투가 비디 거리 마카리 마틱 레기 하베 포시 스킵 라이터 칼레 아티스트는 수 타메 아두 다디 마나 아두 떠올거 디는 쩔어 능 이걸 오르듬네 사리며 아빠 암사 티나 루리며 뭐든 마사네 컹드는 푸르미 앙앙는 이걸 보사 아빠도 또 쩔어 나빠 노인 거리 그 항아간드네 바 마나 프라카스고 예두 떠 예두 떠 이게
1: 야,
0: 나니스
1: 오직 마탕도 강릉 버세 오자.
0: 아니
1: 캐릭터 씨, 자기 아트 폼 마칼 마칼 동안에 장살락 보드는 아마 오이 그러고 오자. 오자기 하루 버시는 코미디언 오인 하루 오자. 릴라도 오자. 아더게 뭐 오직 오직 더 우레 이시나 앤타고니스 오이나 빌런 오이나 마야암 우나리니 보자. 아더게 오직이 미론 전에 디 오자. 제뭐 코미디언 이제 속자 타자를 오이 보자. 아더 마시기 아원 버시는 가마이나 따올 키 오자.
0: 아티스트 거기 걔는 들레베
1: 오이자.
0: 맘너 우이버 맘 도디 혹시에 다시나 신엔 타고네스키니스나 포타고네스니 하나 카고 강고질레 내림 사마디 베레는 사라 박서니 하고 리마디아 캐나다 파브르 사라 박서니 하고 마틀데디 아니 토나 잘레메 에 아시디 아스마 토르고 누가 우리 아이 강고 좀 이름이
1: হয় খুদংথিব থাকতে বইবি ওজা আদিকে কোনসু থামজগে ওজা আদম সাবি ওজা আদি ক্যারেক্টার কি আওন লাগবসে ওজা আঙাঙ্গ উজাহবদ ই মহসিন হেক উবদি আসাই ক্যারেক্টার আইনদি আঙাঙ্গ পোক মাসে ভিলেন হাইব ওজা ফজবন ওজা টার্নিং পয়েন্ট হয়সু খে ওজা
0: ই মৌদ পিব ক্যারেক্টার স্ক্রিপ্ট রাইটার দিনেশ তোমরেকো মানে পিব ক্যারেক্টার ই মৌদ হিরো ওইদি তোলন তোলন সার ক্যারেক্টার মাসু মেন ক্যারেক্টার উবাদব হিরো আগে চিমি সারব প্রফুলসু আগে রঞ্জিত সারবি হিরো নে প্রকাশ হিরো নেই রোমেশ কনসা কি দাদা মবং হিরো নেই সে কারো ক্যারেক্টার খাইদোগ মনে মো ভেলেনে পিছি পড়ক তসেন পুলিশ রঞ্জিত সারব ক্যারেক্টার কিনেশ চৌমান স্ক্রিপ্ট পা ডাইজেস্ট ইবাহ রঞ্জিত সে কুমগে হাই কুমু কে রঞ্জিত মা সার প্রকাশ সারপ প্রকাশ এত কেন থমজলপনে ভাবক কি ভাবংব সে পিঠি প্রকাশ হেজলপনে আচ্ছা স্ক্রিপ্ট সুম সেনো আমাদের লীলা ফোম প্রকাশ নুমার কা ফালামি কেন আগামী লি সিনো কদায় কাহিনগ রঞ্জিত আগামী মতো প্রকাশ নুমাই কা ফম এই প্রকাশ নুমই কা ভাতি লো তবুদি থাই তোমাদের তোগ
1: প্রকাশ
0: লিঙ্ক সামবিবনে
1: ꯊꯤꯌꯦꯇꯔꯗꯒ ꯗ꯭ꯔꯃꯥꯗꯒꯇꯔ ꯑꯩꯈꯣꯏ ꯁꯨꯇ꯭ꯔꯙꯥꯔ ꯀꯥꯏꯅꯒ ꯍꯥꯏꯕ ꯑꯗꯨꯒꯨꯝꯕ ꯂꯤꯂꯥꯁꯦ ꯂꯣꯏꯅ ꯈꯣꯝꯖꯜꯂꯒ ꯄꯨꯔꯤꯕ ꯑꯗꯨꯒꯨꯝꯕ ꯀꯦꯔꯦꯛꯇꯔ ꯑꯃ ꯑꯣꯏꯔꯤꯅꯦ
0: ꯀꯦꯔꯦꯛꯇꯔꯅꯤ ꯀꯩꯅꯣꯁꯦ ꯑꯗꯨꯅ ꯆꯨꯝꯃꯦ ꯍꯧꯖꯤꯛꯀꯤ ꯅꯪꯅ ꯍꯥꯏꯕ ꯄꯣꯠ ꯑꯗꯨꯃꯥꯏꯅ ꯇꯧꯗꯅ ꯄ꯭ꯔꯀꯥꯁꯇ ꯂꯣꯏ ꯊꯝꯈꯤ ꯃꯥ ꯁꯝꯅꯟꯕ ꯂꯤꯡ ꯂꯩꯅꯍꯟꯕ ꯍꯥꯏ ꯇꯥꯔꯦ ꯑꯃꯁꯨ ꯑꯃꯁꯨ ꯉꯁꯥꯏꯒꯤ ꯃꯥꯅ ꯑꯦꯛꯁꯀ꯭ꯌꯨꯁꯟ ꯊꯥꯔꯤꯕ ꯄꯣꯠꯇꯨ ꯃꯄꯥꯝ ꯁꯥꯁꯤ ꯀꯃꯥꯏꯅ ꯇꯧ ꯈꯪꯅꯅꯤꯗꯒꯤ ꯍꯥꯏꯕꯒꯤ ꯄꯣꯠ ꯑꯃ ꯊꯥꯔꯗ꯭ꯔꯅꯦ ꯊꯥꯔꯤꯕ ꯄꯣꯠꯇꯨ ꯌꯨ ꯂꯧꯕꯗꯨꯗ ꯅꯠꯇ꯭ꯔꯗꯤ
1: ꯃꯥꯅꯤ
0: ꯃꯄꯥꯝ ꯁꯥ ꯎꯅꯍꯟꯕꯒꯤ ꯆꯥꯁꯤ ꯐꯪꯉꯔꯣꯏꯅ ꯈꯜꯂꯛꯄꯅꯦ ꯔꯥꯏꯇꯔꯒꯤ ꯀꯣꯛꯇꯁꯨ
1: ꯑꯣꯖꯥ ꯃꯇꯥꯡꯁꯤꯗ ꯍꯪꯒꯠꯆꯕ ꯏꯇꯤꯛꯇꯤ ꯅꯠꯇꯦ ꯑꯗꯣ ꯑꯣꯖꯥ ꯃꯇꯦꯛ ꯑꯃꯇꯪ ꯀꯩꯅꯣ ꯇꯧꯕꯤꯕ ꯌꯥꯒꯗ꯭ꯔꯥ ꯗꯥꯏꯂꯣꯛꯁꯦ
0: ꯑꯗꯒꯤ ꯏꯃꯥꯎꯒꯤ ꯃꯇꯦꯛꯁꯦ ꯌꯥꯝꯕꯗ ꯁꯦꯟꯇꯤꯃꯦꯟꯇꯦꯜ ꯑꯣꯏꯕ ꯄ꯭ꯂꯦ ꯀꯩꯅꯣꯅꯤꯗ ꯑꯍꯥꯟꯕꯒꯤ ꯃꯥꯒꯤ ꯑꯉꯥꯡ ꯀꯥꯞꯐꯝꯗꯒꯤ ꯁꯤꯟꯁꯦ ꯑꯩꯉꯣꯟꯗ ꯌꯥꯝꯅ ꯐꯦꯕꯔꯥꯏꯠ ꯑꯣꯏꯕ ꯑꯩꯅꯁꯨ ꯌꯥꯝꯅ ꯄꯥꯝꯖꯕ ꯁꯤꯟ ꯃꯇꯦꯛ ꯑꯃꯅꯤ ꯔꯙꯥꯔꯥꯅꯤꯗꯨ ꯃꯃꯥ ꯑꯣꯏꯗꯣꯏꯅꯤ ꯚꯥꯏ ꯍꯥꯏ ꯃꯥꯅ ꯇꯝꯂꯛꯄꯗ ꯑꯩꯗꯤ ꯑꯩꯅ ꯃꯥꯅ ꯈꯧꯇꯛ ꯂꯩꯗꯅ ꯀꯣꯟꯊꯪꯗ ꯂꯥꯁꯇ ꯃꯥꯅ ꯈꯜꯂꯦ ꯑꯩꯒꯤ ꯏꯄꯥꯁꯨ ꯀꯩꯅꯣꯅꯤꯀꯣ ꯁꯃꯥꯖꯁꯤꯒꯤ ꯌꯥꯝꯅ ꯑꯆꯨꯝꯕ ꯆꯠꯄ ꯃꯤꯅꯤꯁꯇꯔꯅꯤꯀꯣ ꯑꯩꯅ ꯏꯄꯥꯒꯤ ꯃꯥꯏ ꯉꯥꯛꯇ꯭ꯔꯒꯗꯤ ꯀꯃꯥꯏꯅ ꯇꯧꯕ ꯑꯗꯨꯗꯤ ꯔꯙꯥꯔꯥꯅꯤꯁꯤ ꯃꯥ ꯅꯨꯡꯁꯤꯅꯕꯅꯤꯀꯣ ꯑꯅꯤꯁꯤꯒꯤ ꯆꯥꯡꯗꯝꯅꯕ ꯄꯣꯠ ꯂꯩꯕꯥꯛꯅ ꯂꯨꯏꯅ ꯈꯜꯂꯒꯅꯦꯕ ꯃꯥ ꯔꯙꯥꯔꯥꯅꯤ ꯍꯥꯠꯄ ꯉꯝꯕꯒꯤ ꯑꯦꯇꯦꯝ ꯇꯧꯔꯛꯏꯁꯤ ꯑꯗꯨ ꯆꯠꯂꯣ ꯑꯣꯏꯅ ꯎꯅꯔꯒ ꯂꯥꯛꯄꯒꯤ ꯁꯤꯟ ꯃꯥꯅ ꯑꯉꯥꯡ ꯄꯨꯔ ꯂꯥꯛꯄꯒꯤ ꯁꯤꯟꯒꯤ ꯃꯇꯦꯛꯇꯣ ꯔꯙꯥꯔꯥꯅꯤꯁꯤ ꯅꯣꯡꯃꯅ ꯀꯥꯞꯇꯅ ꯍꯥꯠꯄꯤꯔꯦ ꯍꯥꯠꯂꯒ ꯃꯥ ꯇꯨꯔꯒ ꯂꯩꯔꯒ ꯑꯉꯥꯡꯁꯤ ꯃꯥꯅ ꯊꯥꯡꯇꯣꯛꯑꯒ ꯑꯉꯥꯡꯒꯤ ꯄꯝꯃꯒ ꯃꯥꯅ ꯍꯥꯏꯕꯗꯣ ꯅꯪꯉꯩ ꯄꯤꯁꯛ ꯄꯤꯛ ꯂꯩꯅꯦꯗꯒꯤ ꯇꯤꯟꯅꯔꯛꯄ ꯃꯔꯨꯞꯅꯤ ꯅꯪꯅ ꯍꯥꯏꯕꯗ ꯌꯥꯔꯛꯈꯤꯕ ꯃꯔꯨꯞꯅꯤ ꯉꯁꯤꯗꯤ ꯑꯩꯅ ꯍꯥꯏꯖꯕꯁꯨ ꯅꯪ ꯌꯥꯕꯤꯐꯝ ꯊꯣꯛꯏꯅ ꯑꯉꯥꯡ ꯑꯁꯦ ꯍꯥꯠꯀꯦ ꯀꯟꯒꯦ ꯅꯪꯒꯤ ꯈꯨꯠꯇ ꯂꯩꯅꯤ ꯃꯔꯨꯞ ꯑꯩꯒꯤ ꯑꯙꯤꯀꯥꯔ ꯀꯔꯤꯃꯇ ꯂꯩꯇꯦ ꯕꯂꯤ ꯇꯧꯔꯝꯗꯥꯏꯒꯤ ꯍꯥꯃꯦꯡꯒꯨꯝ ꯃꯉꯛꯇ ꯊꯧꯔꯤ ꯊꯥꯡꯗꯨꯅ ꯆꯤꯡꯉꯛꯈꯤꯕ ꯃꯤꯑꯣꯏ ꯑꯃꯒꯤ ꯁꯛꯇꯝ ꯂꯧꯔꯤꯕ ꯑꯩꯒꯤ ꯃꯐꯝꯗ ꯃꯍꯥꯛꯅ ꯁꯣꯏꯗꯅ ꯋꯥꯔꯣꯔꯝꯒꯅꯤ ꯃꯔꯨꯞ ꯑꯉꯥꯡ ꯑꯁꯤꯒꯤ ꯊꯋꯥꯏꯗꯗꯤ ꯀꯟꯕꯤꯕꯅꯤ ꯃꯔꯨꯞ ꯑꯉꯥꯡ ꯑꯁꯤꯒꯤ ꯊꯋꯥꯏꯗꯗꯤ ꯀꯟꯕꯤꯌꯨ ꯍꯥꯏꯕꯒꯤ ꯁꯤꯒꯤ ꯀꯩꯅꯣꯁꯤꯅ ꯃꯇꯦꯛꯁꯤꯅꯦꯕ ꯑꯩꯅ ꯌꯥꯝ ꯑꯩꯉꯣꯟꯗ ꯌꯥꯝ ꯁꯣꯛꯀꯤꯡ ꯑꯣꯏꯕ ꯀꯩꯅꯣꯁꯦ ꯑꯗꯨ ꯃꯥꯅ ꯂꯩꯃꯥꯏꯗ ꯇꯥꯔꯤꯕ ꯔꯙꯥ ꯔꯥꯅꯤꯒꯤ ꯀꯩꯅꯣꯁꯤ ꯃꯀꯣꯛꯇ ꯃꯃꯥꯏꯗ ꯀꯨꯞꯄꯤꯕ ꯐꯤꯗꯨ ꯐꯖꯅ ꯆꯤꯡꯈꯠꯄꯤꯔꯒ ꯑꯃꯨꯛ ꯀꯨꯞꯁꯤꯟꯕꯤꯔꯀꯥꯟꯗ ꯕꯨꯡꯒꯤ ꯕꯦ ꯃꯔꯙꯥ ꯅꯪ ꯅꯕꯨꯡ ꯍꯥꯏꯕꯗꯤ ꯋꯥꯔꯧꯒꯅꯨꯀꯣ ꯍꯥꯏꯅ ꯇꯧꯔꯒ ꯕꯣꯁꯥꯅ ꯃꯗꯨꯗ ꯁꯨ

0: 이름덤 이래 짝이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담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디
1: 라카두리 버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톡차나바 아마디 Miam the Masak Takchanaba, Minit Ohum Dagi Manga Fogwa, Radio Gi Kutanga Sandoknaba, Matam Tamzari.
0: Sponsor Tauduna Sandok Chagadaba, Tauram Sigidamak, Akashwani Falki, Commercial Section Da, Tanabiu.

빠수강이 낭금아 밤마시대서 거의 잔인들이보다 내용끼기 모양남담 나보다 당진 라이래망 나 사버서고 이디 나 당래 농야이네 예따 이 몸랑래 낭노 위들 레이르 그 사버니 마 밤마시대디 간마 야우디가 신었더라 바이 이 싸나 간마 야우드라보디 저거 여도 사로에 하이벌 레이르거디 이 빠른 농야 임마 불러오르게 하이버부 뿌레일름덤 땀은 시기디 낭아로 자고 여세 소이드나 보이 빠르네 하.

여러분, 아이디 닝을 의비 생기본 시세 얌나 농시제 마마마 빠싱나 자오나나바 욕비래 라이릭 라이슈타말레 타벅 인캉타오비수둠 야오래 마붕목바 의비 생기 마팜다 오이나자바 농시라바 빨렘판타오기 상가이다 마닝탐나 레이저럼바도 찬나비니 하이두나 푸나막 타독람라가 람란바 마기 마카다 레이저두나 yumnak sagai amu onba nungsi ningul loibi singna nungaina leiba uraga penjai haraujai awaba haibado amatta nanghaningde lamdam sigi ningul singi mafamda wakhal se aina khalapani ningul chakoba asum nakshilak pasida

간절히 세시 요기 탐호이 푼데기 에게 양고인 석배 세니 오젯 바부닝 토정기 마액다 나 나우서골 망나 세랑 베이산 이세니 마루싱 아돔나 풍품 마시다 와클 마리 세 아가스반 인파기 상하이 채널 되기 다비리.